0: 859-499-1051. It's the hotline de Caliente 1051. Number one Latin hits.
1: 태양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